0: 좀!
1: 뽀뽀?
2: 응? 너 어디 봐나?
0: 오점 이미슨!
2: 어? 시시김슨에스?
0: 오점! 비님! 가른 팟마!
1: 뽀뽀?
2: 바바무 아, 맛이야.
3: 에이버! 하이르드 우샤클.
1: 제말 암자, 선우는 바밤 하프서스는 카이베트. 카포스나 삭스 düştü데.
3: 에? 게르첵텐 미? 심디 알라루스. 응? 오잠, 아즈언제 비텝스 파클라바 젤리두?
2: 바나네.
3: 아마 갈리바 오 파클라바 시제 젤리두, 오잠.
2: 오자만 사나네.
3: 바쿤, 쩔드누즈 미? 하프서스 짓메무쉬.
1: 아마 제말 암자, 오 클래식 호저 레플렉스. 더 이스 왈. 봐봐, 뮤튼 테스피히레리니 온 쿠루샤 샀듬.
0: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

0: 2, 1, 허드!
1: 어디? 어디?
0: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